야, 아마 음이컨 뼈네. 타이미컨가두. 아카 저저가두. 내게네라으. 마엔지춘이 음타음이네. 느마라후. 마엔르춘야. 터미네. 아드마 요하나루. 아연네거네. 여여버네마. 이너. 아여마도 아드네거이어네. 응쾌다 오달레어 미네 느마 뇌사오네 워쩌쩌에게냐 아드마 요아나루 아영 느마라흐 여조나루 느끄네 여여 버쳐네마 나마 아카우쳐저 요아나루